났다. 아이야, 나라 와이 와인다. 애가 두 분다. 왜 이거? 왜 와이 까라 까래? 왜 와이 그러? 애가 있다. 뭐가 긴가? 와이 아두랑가 와이 와이. 뭐 딱히 땅가? 까다이야 까다이야 와이 와이. 동아리로 기타 부리. 부리 기타 와이 와이 까.